그러니 바람을 쐬면서도 고하마냐 고해기 예! 아버나 고하마냐 끼는 고하마냐 베밀려 그러니 바람을 쐬면서도 고하마냐 쉐고 쉐고 쉐고 아버나 고하마냐